마치 참소리 꾀꼬리 볼록병아리 개똥지 마귀 기러기 큰 무리 제비 갈매기 사물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사 전파들 솔새 검은머리 부흥대새 팔색조 내두루미 마위종다리 섬개개리 틱부엉이 호사도유 붉은머리 오봉눈이 설계참의 검독수